제대로 긴장각성해서 폭우와 많은 비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업위원회에서는 기상수문국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각지 농촌들에서 유동적인 기후 변화에 즉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상예보 자료를 신속 종합

0: 농장 촉진제, 영양 강화제로 농작물의 생육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와 황해북도를 비롯한 각지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위험 개소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서 불의의 중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있습니다.
1: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일 때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양강도에서 100여 대의 능률 높은 이동식 종합팔곡기들을 생산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해서 연구사들은 니모 본문에서 피산물로 나오는 소나무 껍질에 주목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소나무 껍질에는 항생물질을 비롯한 각종 약물과 결합해서 분해시킬 수 있는 다가페놀이

건축 경영의 실태들로 뚜렷이 입증해지고 있습니다. 경영의 존재를 조의하는 곤란은 우연하지만 우리 당은 거창한 건설의 대본연기를 펼치어

0: 주요권,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지 형성하는 군 1000건,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지 형성하는 660여건이나 됩니다. 이는 진정 단순한 숫자이기 전에 인민들을 위해 스스로 무거운 짐을 걸머지시고 거기에서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무한대하고 희생적인 헌신이 가슴치는 증거인 것입니다.
1: 우리 당은 인민의

동지의 위대한 업적으로 길이 빛날 것입니다. 주체 건축의 새 전기를 펼치시며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긴박한 혁명 실천 속에서 그 과학성과 정당성이 뚜렷이 검증된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혁명 사상을 백성의 복음으로 확고히 틀어지고 나가는 여기에 국가의 전면적 부흥장성이 있다는 우리 민의 신념은 절대 불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육사에는 과학적인 사상 이론을 내놓은 위인들의 공적이 죽지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리하는 총비서동지

해송 동지와 그 밖의 수행원들이 함께 왔습니다. 평양 국제비행장 국기 개양대에는 조중 두 나라 국기가 나부끼고 항공역 앞 정류장에는 조선민군 명예위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식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문성혁 동지, 외무성 부상 김명수 동지와 우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 대사

부상 김명수 동지, 도시경영성 부상 강철호 동지가 중국 측에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보조석 겸 비서장 왕동봉 동지,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류혜성 동지, 외교부 당위원회 서기 재옥 동지, 퇴역군인 사업부장 배금가 동지를 비롯한 중화인민공화국 당미 정부대표단 주요 성원들, 우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통영전권대사 왕아군 동지가 참가했습니다.

같은 의지가 표명되었습니다. 우리 식사회주의 위협의 정당성을 볼든의 천리로 간직하고 당제 고차대회가 제시한 국가봉의 휘황한 진로 따라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힘차게 또 밀어나갈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의 엄숙한 맹세가 우렁찬 구호의 함성에 대어 미아리 치웠습니다. 맹세 모임에 이어 대합창 공연 당이어 거대 이끼회가 진행됐습니다. 인민의 꿈과 리상을 찬란한 현실로 펼쳐주는 위대한 당의 품 속에서 더욱 아름답고 행복해질 우리의 내일을 낙관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의 혁명적 열의를 더해주며 노동당의 정책은 좌탈을 비롯한 명곡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직 경의하는 원수님의 안녕만을 바라는 온나라 여성들의 한결같은 염원을 담은 그리움의 노래, 충성의 노래는 만장

따를 여성들의 강렬한 지향이 시 이야기와 노래, 천리라도 말리라도 등에서 세차게 분출됐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사회주의 대가종의 훌륭한 가풍을 굳건히 이어가며 깨끗한 양심과 성실한 노력으로 우리 국가의 부흥발전에 참잡게 이바지해갈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랑과 믿음을 명줄처럼 간직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서 조선 여성의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갈

0: 사실상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이 강철남 방언동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는 곽산, 평산을 비롯한 평안북도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옹진, 위원을 비롯한 서해안 남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해수는 남서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를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를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있을 곳입니다. 인민을 위한 고창한 변혁의 설계도가 펼쳐지던 뜻깊은 당회의들과 중요회의들, 우리 당이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해 진행한 수도의 5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그것이나 우리 당이 수군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수군이 안아올린 기념비적 잔존물들입니다. 하나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가 되새겨집니다. 조선노동단체 8차 대회는 수도에 해마다 1만 세대의 산림집을 건설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건설 작전과 지도를 심화시켜 수도 시민들의 산림집 모임을

자식을 위해서는 그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처럼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인민을 위한 만짐을 주저없이 떠밀 수 있는 것입니다. 5개년 계획기간에 수도에 5만 세대의 살림집들을 일도세우는 담대한 사업이 당초의 계획을 훨씬 능가하여 활력있게

깊은 오래에 화성지구에 솟아난 현대적인 도시 구역인 화성지구 4단계. 참으로 멋있고 웅장화려한 대건축권이 또다시 눈부시게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중국국제우호연락회, 중국세계평화기금회, 중국전략및관리연구회 지원군 연구부문회, 중국베이징조화국제문화교류중심, 몽골주최연구센터, 벨라루시 김일성

구조수단과 구호물자 등을 충분히 갖추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해산 3지연 철길 구간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요약하고

관계 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탄원자들, 청년 학생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탄원 증서가 수여됐으며 축하 발언과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발언자는 모든 탄원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우리 국가의 수도 평양에 5만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는 것은 수도 시민들에게 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숙원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국가가 펼치는 대규모의 살림집 건설 작전은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근로자들 자신의 복리로 되게 하는 숭고한 사업이라는 데

분명 그것은 경야는 좀비 수동지의 따사로운 품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그 품에 자신과 후대들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0: 어떤 유명 무명의 열사들에게 영생하는 삶을 안겨주시고 그들의 영웅적 위훈을 끝없이 빛내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는 수도 평양의 풍치 아름다운 석박산 기슭에 자리 잡은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 관리소 강사 리진주 덕무는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는 혁명 선배들을 내세워주시고 그들의 위훈을 만대에 빛내시려는 경의하는 청비소 동지의 한없이 뜨거운 혁명적 동지애와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보여주는 불멸의 기념비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전승 세대들의 위훈과 삶을 길이 빛내어주시는 경의하는 청비소 동지께서는 6.25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 건설을 친히 발기하시고 선수 그 자리까지 잡아주셨습니다. 경의하는

하여 혁명적 준법 기풍을 확립하였으며 당 정책 관철과 혁명과합 수행에서 모범적인 다음의 단위들의 모범 준법단위 칭호를 수여한다. 김일성 종합대학 사회과학연구원, 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김일성 종합대학 영남산 금융기술사, 김재원 해주농업대학 박사원, 김재원 해주농업

이혁철 동지, 연구사들인 저선희 동지, 허명철 동지, 김현일 동지, 김종철 동지, 리일광 동지, 전우성 동지, 박사원생들인 리현웅 동지, 우주성 동지, 김책공업종합대학 소장 김경호 동지, 강좌장 저용범 동지, 실장 신혁 동지, 평양건축대학 소장 강희성 동지, 한덕수 평양경공업대학

강원도에서 100여 대의 능률 높은 이동식 종합 탈곡기들을 생산하여 농장들에 보내주었습니다. 도안의 일꾼들은 농업생산력의 장성과 직결된 농기계 부문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는 당의 뜻을 새기고 자체 힘과 기술로 이동식 종합 탈곡기를 생산하기 위한 작전과 지비를 심화시켰습니다. 도에서는 농기계 생산에 필요한 각종 가공 설비들과 자재들을 제때 보장하면서 생산자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과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정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였습니다. 해산 연결 농기계 공장에서 과학기술을 틀어지고 이동식 종합 탈곡기 생산을 본격적으로 내밀었습니다. 공장에서

송입니다. 주체비읍이 꾸시는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름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당은 인민의 복리를 투쟁의 동력으로 줄기찬 발전의 표대로 삼고 멸사복무의 료정을 끝없이 아로새기고 있습니다. 인민을

0: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분을 오보이로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에게 그 누구나 더없는 행복감을 금치 못하며 복받은 삶을 금지높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1: 황희북도 성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송대혁 동지의 이야기 되새길수록 격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변혁의 시대를 상징하며 수도의 1도선

0: 김용철 동지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줍니다.
1: 이 땅에 씌어지는 번영사의 갈피갈피는 우리민에게 세상에 불어

0: 해수 농기계공장 지배인 김학철 동지는 말합니다.
1: 지금도 저는 당제 구찰에 참가 의사를 정말 잃을 수가 없습니다. 격려하는 총지사 동지께서는 우리는 숭고한 이상을 향하여 또다시 투쟁에 걸게 하였다고, 이룩한 결실들은 소중한 것이지만 위대한 우리 국가와 가장 훌륭한 우리 인민이

앞에 죽을 책임진 맹세로 목숨 같은 꽃묶음 놓으시라. 대성산 흉령 열사릉에서

제시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이 초태 알곡생산 목표 점용에 떨쳐나선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최대로 긴장각성기에서 폭우와 많은 비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업위원회에서는 기상수문국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각지 농촌들에서 유동적인 기후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상예보 자료를 신속정확히 통보해주고 재발생의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따져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각급 농업지도기관들에서는 폭우와

0: 쓰고 있습니다.
1: 의량강도에서 재해방지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국가사회재산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적극 보호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명심하고 도와 시 군들에서는 모든 지역 모든 단위들에서 위험계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제때 대책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과 위기대응법을 비롯한 부패설 선전 사업을

0: 방법을 비롯한 런문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1: 그 다음, 프랑스에서 들불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2일 하루 동안에 전국적으로

모습에 있습니다. 혁명의 성지 백두산기슭의 희한한 소리.

마을 차수씨였을 때의 일입니다. 오딩산 마을 특유의 성격을 살리면서도 명숭지 마신학에 훌륭히 변모된 오딩명수동의 전경을 바라보시던 구이께서는 온화한 건물에서 시선을 멈추셨습니다. 마신령 숙회장에 있는 휴식장과 꼭 같이 설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외하는 청비서동씨께서는 이 건설할 때

지방이 수도 부럽지 않게 발전하고 지방 인민들이 먼저 세계적인 문명의 향유자로 되게 하자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의 리상이라고 심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삼지연시 전경을 형상한 사판실에 들어서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당에서는 삼지연시를 형용전통교양의 거점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꾸리자고 한다고 자신께서는 그 토대를 하나하나 구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그이께서는 삼지연시를 철도, 스키장, 비행장이 결합된 복합형으로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설계안을 잘 만들게 한 문제,

0: 미소동지의 혁명 사상이 떠올린 주체 조선의 참모습입니다. 기자와 만난 사회과학원 실장 주광일 선생은 거창한 혁명 실천 속에서 그 과학성과 정당성이 뚜렷이 검증된 경이하는 총미소동지의 혁명 사상을 백성의 보금으로 확고히 들어주고 나아가는 여기에 국가의 전면적 부흥장성이 있다는 우리 민의 신념은 절대 불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육사에는 과학적

조용은 동지가 15일 평양 의사당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국 인민정치 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왕호룡 동지와 회담했습니다. 조용은 동지는 격변하는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문성혁 동지, 외무성 부상 김명수 동지와 우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경영전권 대사 왕아군 동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우리 탑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가가 조합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당미 정부 대표

투쟁의 영예로운 참전자 떳떳한 주인공이 되어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적국 보위와 국방력 강화에 적극 이바지하는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유명인들의 맹세 모임과 대합창 공연은 주최 혁명의 탁월한 영도자이시며 사회주의 대가정의 자유로운 어버이신 정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당시 9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조선 여성의 슬기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해갈 온 나라 여성들의 드높은 기상을 잘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사회주의 대가족의 훌륭한 가풍을 굳건히 이어가며 깨끗한 양심과 성실한 노력으로 우리 국가의 부흥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할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0: 조건에 맞으면서도 농장원들 속에서 수요가 높은 농기계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노동계급의 뜨거운 마음이 담긴 농기계들을 받아하는 도안의 농업 근로자들은 당제 9차 대대가 열린 뜻깊은 올해의 알곡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1: 다음, 소말리아에서 혹심한 가물로 기압 위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12일 유엔 인도주의 사업 조정 사무소가 밝힌 데 의하면 이 나라에서 당

지 31도시, 신의주 23도시, 30도시, 해주 23도시, 31도시, 사리본 23도시, 30도시, 강계 17도시, 31도시, 문산 23도시, 27도시, 함흥 21도시, 30도시, 청진 19도시, 27도시, 해산 15도시, 30도시, 남포 23도시, 30도시, 라손 19도시, 26도시, 개송 23도시, 30도시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나십니다. 오늘 밤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8일에 평양, 평송, 남포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 한때 개이겠으며 신의주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1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경계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저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군설하도록 하시었으며, 옛날부터 묘에는 묘주가 있는데, 지난 저국해방전쟁에서 희생된 유명무명의 인민군 열사들의 묘주는 바로 우리 탕이라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기념비적 창조물로 빛나는 문주와 인민군 열사 추모탑,

학부 만경대의 소년단 야영소 가금연구원 미추리연구소 동평양화력발전소 운수직장 평양술공장 평안남도 최신관리국 평양조명기구공장 소재직장 평양조명기구공장 자외선 등 직장 진성합작회사 제육성 의약품관리소 청춘거리 배

이석철 동지, 연구사들은 조선희 동지, 허명철 동지, 김현일 동지, 김종철 동지, 니 일광 동지, 전우성 동지, 박사원 쌤들인 니 현웅 동지, 우주성 동지, 김책공업종합계약 소장 김용어 동지, 강좌장 조영범 동지, 실장 신혁 동지, 평양건축대학 소장 강시성 동지, 한덕수

춘의 자서전을 위훈으로 수놓아갈 의지를 가다듬으며 건설여단과 원료기지 사업소로 진출했습니다. 천리마 시대의 청년 선구자들처럼 조국 번영을 위한 길에서 청춘의

아, 동무들! 우리 모두 방찬호 리더 전후로 발전소 건설을 지휘한다.

0: 일장동무, 이젠 이어발전소 건설도 거의 다 결속되고 준공의 그날이 멀지 않았는데 마툴 임무 수행에서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겠어. 그리고 돌격대원들의 건강관리에 더 특별히 관심을 돌리고.
1: 응? 알았습니다. 발전소 건설장을 찾아오셨던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당창건 기념일 전으로 준공식을 진행하자고, 그때 자신께서 다시 와서 군민 청년 대합창 공연도 보고 청년 돌격대원들과 다같이 1호 발전소 언제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신 사랑의 약속을 마음속에 안고 사는 우리 청년 돌격대원이 아닙니까?
2: 예, 그렇습니다.
0: 그래.

0: 지도한 백두산용 청년돌격대 정대가 김일성 광장 주석단을 우르러 만세의 함성을 높이 울리며 버무당당히 행진해 간다. 야, 이거 정말.
1: 대대장 동진, 이번 열병식에 참가해서 백두대지에 만년청춘원제를 쌓아올린 우리 백두산 용웅청년돌격대의 지상가원대를 남김없이 보여주십시오.
2: 알겠죠.
3: 대대장 동무, 전국 동무, 당창군 이른돌 경축 열병식에 참가하는 동무들의 어깨위에 우리 백두산 용웅청년돌격대 백두산 별동대의 존엄과 명예가 크게 달려있어. 대대장 동무, 철국이
4: 규명 나

0: 있습니까?
1: 아, 어서.
0: 율병식 때문에 평양에 올라간 동무들은 발전소 준공식에 참가하지 못하겠지요.
1: 아, 향미 동무, 동무의 심정이 이해돼요. 왜 안 그렇겠어?
0: 예.
1: 향미 동무.

0: 헌데, 무슨 군침에 싸인 사람처럼 얼굴색이 밝지 뭐라고 같구만.
1: 예.
0: 어? 요즘 가만 보니 철국 동무가 이전과는 확실히 좀 달라. 어?
1: 예? 아니.
0: 철국이, 대체 왜 그래? 다 나야 동무의 대대장이 아니야. 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석시원이 말해보라. 어서.
1: 대대장 농지, 저,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0: 설국동무, 빌어부리 몸은 주님의 시장이 있지 못한다 해도 우리 청년 돌격전들의 녹과 따내기던 발전소 언제에 우리의 모습도 빛겠다는 자부를 안고 내일 진행하게 되는 열병식 훈련 판정에서 백두산용 청년 돌격대 정대의 기상가 본때를 보여주자고.
1: 알았습니다. 제 순간이나마 생각을

0: 열병강장 주석단이 꼭 나오실까요?
1: 그럼 꼭 나오실 거야. 한번 상상해봐라. 경애한 나무 지원생을 모신 열병강장에 나선 우리들의 모습을 말이야. 어?
0: 이야.

0: 비롯하시오.
1: 알았습니다. 쉬어.
0: 동무들, 오늘 당창군 일원들 경축 열병식 훈련 판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전체 동무들에게 종대장의 이름으로 감사를 줍니다. 이야. 동무들, 이제 당창군 일원들까지는 불과 며칠 남았습니다.

0: 나왔습니다.
1: 아니, 갑자기 설사하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2: 혹시
1: 훈련 장소가 변경된 건 아닐까?

0: 청년. 요단사당지 저 이로 발쳐서 온 대면에 새겨놓은 글자를 보니 정말 이 가슴이 막.
1: 정말 그렇소. 장미당부, 영웅 청년이야말로 경미한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안겨주신 최상 최대의 믿음이고 영광이 아니겠소?
0: 예, 그렇습니다.
1: 제가 한 번째 온 대면에 새겨놓은 조 글자도 아버지 원수님께서

작전서 중공식 문제를 두고 기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례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평양에서 지금 열병식 훈련을 하고 있는 백두산용 청년

0: 또다시 또다시 이런 사랑과 영광을 안겨주신단 말입니까?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
1: 부부장동지, 세상에 이렇듯 크나큰 영광과 행복만을 거듭거듭하다 하는 청년들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무관점을 깊이 심어주시며 12시에 보도 날씨가 있고 13시에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 특집 원대한 리상이 펼친 존윤족 국가부흥의 새 시대,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 사랑으로 이어진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17시에 보도가 있고 18시 위대한 당중앙 따라 이 세상

11분에 방송국을 들으시겠습니다. 햇빛 밝은 교정에서 이어서 방송 마감까지는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있고 세월의 온도를 넘어 못 잊을 추억의 파도가 밀려드나니 나를 강보에 쌓아놓고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어도 격동하는 계승의 시대 앞에 삶의 순간순간을 빛내온 그 부름 당원증과 함께 어머니 당이 새 생명을 부어줄 때 내 삶의 근본 나의 온 생애가 빚긴 고귀하고 신성한 그 부름

평가하시었습니다. 김정은동 측에서는 조중우호협조 및 포상원조에 관한 조약은 두 나라 관계의 전략적 성격을 정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국가 간 조약으로서 조중 양국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절세 위인의 형용실록에 새겨진 감동 깊은 화법들은 오늘도 우리 인민 모두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치료기지의 현대적인 설비들에도 훌륭하게 꾸려진 노동자 합숙들, 여성들이 즐겨 찾는 화장품에도 여성들에게 언제나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안겨주시려는 경이하는 총비서 동지의 다심한 사랑이 역력히

0: 경제는 방문록에 중조 친소는 대를 이어 존해질 것이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1: 조중 우호 협조 및 허상 문제에 관한 조약 체결 65돌 기념연회가 16일 양각도 국제 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를 공식 친선 방문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장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이 16일 조선노동당 중앙간부 학교를 참관했습니다. 대표단 성원들은 조선노동당 중앙간부 학교가

그러나 큰 믿음과 기대를 깊이 간직하고 여성동맹 사업을 박력 있게 전개하여 당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때 대한 내용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에서는 당의 유일적 용도 밑에 전 동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일치한 행동 통일을 보장하며 강한 기강을 세우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 나갈 때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됐습니다. 모든 유맹 일꾼들과 유맹원들이 우리 당의

0: 노육지원사업을 통하여 대회 참가 다들은 대회장이 쏟아진 맹세를 순간도 잊지 않고 단기 9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보람찬 포장에서 조선 여성의 강력한 정신력과 애국적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갈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1: 조국 해방 전쟁 승리 77돌을 맞으며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에 대한 숭고한 경의심이 온 나라에 차 넘치는 속에 자강도의 청년 학생들이 16일 전쟁 노병들

있은 이후 소카 연설과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소카 공연회 이후 새로운 혁명 초소로 떠나는 탄원자들에게 일꾼들과 청년 학생들이 꽃다발을 안겨주며 고무해 줬습니다.

0: 9개 성 직할시 나머지 9개 성에서 수색 및 구조, 소개, 안착, 위험요소 제거, 2차 재발생 위험요소 조사 및 응급처리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옥향 고광진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됩니다. 바람은 전반쪽 지역에서 오늘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내일은 북동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겠습니다. 다음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사 론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태평양의 정세격화의 경랑을 몰아오는 전쟁시연 림팩. 미국을 위시하여 6연합 훈련인 림팩이 고조에 달하여 태평양의 정세격화의 경랑을 몰아오고 있다. 이달 31일까지 하와이와 태평양상의 넓은 해역에서 감행되는 훈련에는 각종 수상함선 30여 척과 잠수함 5척, 전투기 200여 대, 병력 3만 명.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한 훈련 기대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는 림팩이 단순히 가상적인 족수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관례적인 훈련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전략 실현의 주대는 장애로 되는 지역의 국가들을 목표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특별히 벌이는 전쟁 시연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훈련의 참가국들과 그 규모만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이번 훈련에 처음으로 한국 괴뢰들이 주력으로 참가하고 일본과 도이칠란드, 이탈리아와 같은 과거 전패국들이 모두 출동하는 등 그 규모는 30개국으로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반공화국 대결 책동에 전례 없이 광분하는 한국 괴뢰 호전광들과 군사대국화의 길

미국과 한국, 일본이 을지 프리덤 쉴드, 프리덤 에이지와 같은 침략전쟁 연습에서 거듭 숙달하여온 선제 공격 요소들이 지상훈련, 상륙훈련 등 연속 공정으로 이어진 림픽의 전 과정에 광범위하게 도입, 실시되고 있다. 동시에 현대전의 경험을 반영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과 무인 및 유인 무기 체계의 통합 운영을 훈련의 핵심 분야로

세상에서 제일 생포무도한 불량배를 주모자로 하고 지역의 하수인들은 물론 대양 건너의 불청객들까지 모다붙어 문전에서 대규모 불장난질을 벌이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당및 정부 대표단을 접견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16일 조중우호협조 및

한영동지는 조선 당과 정부 조선인민이 주한인공화국 당및 정부 대표단을 극진히 환대해 주고 있는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면서 두 당 두 나라 최고 용도자들께서 역사적인 평양 상봉을 통하여 이룩하신 중요한 공동인식과 합의들을 전면적으로 리행하여 정치적 호상 신뢰와 상무적 연대를 증진시키고 호상 협력과 협조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용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습근평 총서기 동지가 영도하는 새시대 중국 특색의 사비

평범했던 인간들이 자기의 것을 지켜 죽음도 불사하고 나설 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똑똑히 보여준 것이 바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의 포화가 모준 때로부터 세월은 멀리 흐르고 강산도 몰라보게 변모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전승세대의 노가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으며 그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조국 아름다운 생활이 흘러가는 이 땅의 귀중한 모든 것을 영원히 지키고 빛내어 나가려는 우리 새 세대들의 맹세는 더더욱 옥세어지고 있습니다. 1950년대 조국방

간부들 속에 들어가 당주왕윤의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의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이는 한편 중산의 방

수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30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신의주 남포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이겠으며 해주 개송시는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과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일본 인민위원회 위원장 류국근 동지의 격정의 터로. 이는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기에 이 땅의 모든 행복이 지켜지고 천만년 미래가 담보된다는 것을 천리로 세교하는 인민이 한

작은 목선에 오르시오. 동랑사나운 바닷길도 헤쳐가시오. 병사들을 따사로운 한품이 안아주신 위대한 영작. 저국수호의 상징으로 거연히 서있는 철령과 오성산의 칼비랑 일도 눈물겹게 오려옵니다.

0: 낸 리미와 동지의 격정의 포로 들어보자.
1: 정말 육사에서 순간에 지나지 않는 그토록 짧은 기간에 남들 같으면 수십 년이 걸려도 이룩할 수 없는 전변의 세력사를 안아오신 우리의 경이하는 청소년.

항의하는 김종은 동지 따라 하늘 땅 끝까지 가리라. 바로 이것이 정만인민의 가슴마다에서 끓고 있는 충성의 맹세.